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Non-stop.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시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0: Non-stop.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Music Express.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시민 필.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0: Music Express.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Non-stop. Music Express.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Shake it. Non-stop. Non-stop. Music Express.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50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non-stop Music Express.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0: Non-stop Music Express.
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0: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 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4: gotta be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0: Non-stop. Non-stop. Music Express. Music Express.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Non-stop. Music Express. Music Express.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Music Express.
1: Weezero. So powerful, yeah. Zero, zero. Weezero.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3: 영양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6: MG 새마을금고 보험

0: Non-stop. Music Express. Music Express.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
2: We zero.
3: 맛있게도 제로
2: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7: 위제로
6: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7: 위제로
6: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7: 으쌰, 으쌰.
6: MG 새마을금고 보험.

0: Non-stop Music Express.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Are you ready, ready?
2: We Zero. So popular. Zero Zero.
3: We Zero.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3: 위 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 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 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5: 일양약품
6: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7: 으쌰으쌰!
6: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7: 으쌰으쌰!
6: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7: 으쌰으쌰!
6: MG 새마을금고 보험.

0: Non-stop. Music Express.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위 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5: 으쌰으쌰.
4: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5: 으쌰으쌰.
4: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5: 으쌰으쌰.
4: MG 새마을금고보험.
6: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7: Are you ready? Okay, okay, okay.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Non-stop. Music Express.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at was Song 2 by Blur. 이상하게 미뤄둔 거는 꼭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것도 내가 제일 바쁠 때, 제일 여유 없을 때, 또 제일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막 시험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The things we don't always avoid, they don't always just disappear. They actually often just wait for us. And sometimes the longer we put them off, the bigger they feel. It might be worth it just checking whether you're missing out an important moment just because it feels difficult right now, everyone. It's so important not to miss out on those little important moments because they have a way of coming back around, just like those exam test questions. 저는 학창시절에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볼까? 했는데 못 봐요. 그리고 시험에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So, let's just try to live life and try not to miss out on those little important things, okay? Well, good morning, everyone. Another week has started. Happy New Week.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If you want to watch us while we are on air, you can always use the visible radio on our TBS EFM YouTube channel. 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How was your weekend?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 어제 진짜 농구 경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like, I had this dopamine, like, floating in my, like, whole inside, like, inside my body over and over because it felt good. Did you guys watch the Asian Games basketball match, the final round? Korea versus Japan. 여러분들 진짜 농구 경기 너무 재밌게 간만에 봐가지고 이현종 선수가 진짜 원맨쇼로 막 엄청 열심히 잘하고 하더라고요. 혼자 막 리바운드 하고 스틸하고 또슛 넣고 또 3점 슛 넣고 막 이랬는데 도파민이 막 진짜 과다분비가 됐습니다.

0: know if you have actually had a chance to watch that match, but it was definitely worth watching it for sure. 정말 정말 즐거운 경기. 다시 한번 KBL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had a nice weekend to share. Ben's Burrell says hello, listening from Europe. Hello, good morning. James, morning groover. 그리고 우리 영H 반장님 출석 체크 예쁘게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도 남겨주셨어요. Thank you, thank you. 어서들 오세요.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오늘 썸머님 얼룩말 패션이네요. You look nice. 맞아요. 제가 지금 화이트 앤 블랙, 블랙 앤 화이트 줄무늬를 입고 있어서 약간 얼룩말 느낌이 나네요. 저 말상인가요? Thank you for that comment after watching me on Viral Radio.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오늘 썸머룩 어때요? 이런 의견 혹은 오늘 티봉이가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등등 여러분들 자유롭게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listen all together, you can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listening over there. Everybody, I'm just so excited for another week. 이번 주는 많이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연휴를 또 앞두기도 했고 해서 여러분들 좀 분주한 한 주일 수 있겠지만 또 활기차고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다 헤쳐나가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because we're so busy. We're gonna be back for MG Q&A just in a minute.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it's so important not to miss out on the little and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because it seems like we're missing out a lot quite often and we notice that later on, which is a bummer. 이걸 꼭 우리가 놓치고 나서야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one little thing you still look back on and regret. 오늘은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 뭐 어떤 큰 인생의 결정 이런 거 말고 오늘은 조금 가볍고 귀여운 그런 후회담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을 거란 말이죠. Maybe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say that, oh my gosh, I never regret on my life ever. I don't look back. I only look forward. 저는 앞에만 보고 달려가서 후회 안 하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은근히 후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For example, the words that you have spoken to another person. 뭐 말실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Maybe wrong hairstyle. 헤어 디자이너한테 디렉션을 잘못 줘가지고 머리가 망친 경험. 아니면 정말 안 어울리는데 maybe you decided to dye your hair when the color really doesn't really suit you. Or maybe you have made a purchase that you regret because it feels like you have wasted your money. 어제 먹은 치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치맥을 먹고 자서 속이 더부룩한데 아, 괜히 먹었네 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작고 귀여운 후회담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talk about the things that I regret recently.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후회한 어떤 작은 경험 뭐가 있냐면요. So I went to the fireworks festival on Saturday, and there were obviously a lot of people. And while I was just looking around, trying to look for a place to stand or sit, I have noticed that a lot of people came prepared. They were so prepared. 막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돗자리, 의자, 막뭐 조명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일찌감치 챙겨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가 됐던 게, 아, 나도 돗자리 하나라도 가져올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ve regretted a little bit, thinking that maybe I should have brought a picnic mat for myself. 그래서 뭔가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차에 항상 돗자리랑 간이 테이블 같은 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돗자리 가져오신 분들은 막 누워가지고 그 폭죽놀이, 불꽃놀이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감상을 할수 있었는데 I was just standing there for like 4 hours. I was walking and while the show was going on, I was standing there and my leg hurt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엔 다리가 땅땅 부어버려가지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나도 그냥 다음번에는 돗자리 같은 거좀 들고 다녀야겠다 비상 상황에 대피해서 이런 후회를 약간 했습니다. But it was definitely worth watching. It was beautiful. The drone show was amazing. 굉장히 또 재미있게 봤지만 약간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건뭐이 정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박원희 팀장님은 뭐가 있으시려나? 어제 드신 떡볶이? 뭐 이런 거? 근데 뭐 드시고 후회는 딱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리고 그 후회도 왜 후회? 너무 맛있게 나는 정말 내 시간 정말 정말 아끼고 그렇게 잘 즐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주로 인간들이 뭘 먹고 후회하는 걸잘 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 후회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하나 더 시킬 걸 이런 후회. 아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Big respect. 그러니까 즐길 줄 아는 여자인 거예요. She knows how to enjoy her life, being surrounded by all those delicious snacks like pizza or like. 떡볶이, 마라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여놓고 쌓아놓고 드시는 그 행복이랄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인생은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볍고 귀여운 후회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연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거기 베이지?
1: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물 충분히 싸왔거든요. 그래서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해 볼게요. 아, ASMR. 우리 호박메모링 그룹어. So they said, I bought a 85-inch TV when I moved last year, and watching it is so much fun because of that big screen. But now that I'm spending way more time watching TV, I kind of regret buying such a large one. 이 문자를 읽어보면서 뭔가 후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좀 자제해서 TV 안 보면 그만이지. If you come back home and if you see that beautiful 85-inch television, you would feel so proud of yourself. 이거 뭐 어떤 콘텐츠를 봐도 일단 스크린이 커야 되거든요. 항상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TV는 무조건 큰거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근데 요즘에 은근히 또 신혼집들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은 TV를 안 사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거 TV 하나를 두면 소파도 둬야 되고 하니까 공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위해서 뭐빔 프로젝터를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TV를 안 사긴 하는데 또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뽕을 뺄 수가 없어요. Once you buy that large screen television, you would be sitting around all day watching the TV, so you would never feel like it's a waste of money. 진짜 돈 주고 잘 샀다. 제대로 내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So what are you watching these days with that large television screen? 뭐 보시길래 그렇게 또 만족하시는 건가요? 뭐 야구 경기 뭐 이런 거 보시나요? 아니면 기묘한 이야기 보시나요?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큰 스크린으로 보면 되게 재밌을걸요? 제가 또 좋아하는 시리즈 이렇게 한번 넌지시 추천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I am really liking this nickname. 체육부장님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또 다른 부장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제육부장님. 우리 코리안들의 소울푸드 제육부장님. 우리 윤동혁 감독님 제육 좋아하시죠? 예, 제육부장님. 윤동혁 감독님 아니야, 이거? 그러면 넘나 소름이겠는데 아마 아닐 거고요.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제육부장님. A new morning goober says, 꿀 모닝이요.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차에서 항상 듣다가 이제서야 오픈 채팅방에 왔네요. 저는 이제 모닝그루브 오픈챗에 참여한 거를 좀 후회해요. 아, 진작에 들어올 걸이라고 해주셨어요. Well, welcome first of all to our show. Actually, you've been tuning in so far, except you have recently joined our open chat room, so that is the thing that you're regretting about these days. Don't worry, don't worry. 이제 재미 시작인 거예요. 예, 그동안 내가 이 재밌는 걸 놓쳤다고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랑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You're never too late, morning goovers. If you still want to join our open chat room, go find us on our 카톡 app.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in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생방 시간에 우리 뭐 제육부장님, 호박맨 뭐 등등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이 제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체육부장님 반갑습니다.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nickname, by the way? 이 닉네임 근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체육부장님한테부터 이제 뭔가 영감을 받으셨나? 아니면 진짜 제육부장님? 제육집에서 이제 부장님을 담당하시나요?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things that you regret about these days. 최근 들어서 아 이거 약간 후회되는데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가볍고 귀여운 후회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this is Arctic Monkeys. Do I wanna know?

하진 모닝그룹 jumped in, says, good morning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진 모닝그룹, welcome. I'm feeling good today, especially during the song break. I got to enjoy a beautiful scent from my hand cream. And it feels good. 사람이 이렇게 향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네요. 좀 쉬운 여잔가? Well, anyways.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you know how I talked about Stranger Things? That is called 기묘한 이야기 in Korean. But one thing that I regret these days is watching a series called not 기묘한 이야기, but 쥐묘한 이야기. I don't know. I was just going through television channels and suddenly there was this TV show called 기묘한 이야기. 이 기묘한 이야기라는 채널을 어디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막 무서운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재현 화면을 다 AI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출연료 이런 거 안 나가고 저예산으로 만들었네 이러면서 약간 또 이렇게 뭐 좀 이 정도야 뭐 볼 수 있어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 자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습니다. 아, 괜히 또 그런 거 봐가지고. You know, always think about the future when it comes to watching some scary series, okay? 이런 거 무서운 거 볼 땐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이분들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고 이렇게 또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서운 거 보면 안 됩니다.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저도요, 늦게 오픈 책방 늦게 들어온 거 아쉬웠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썸머님으로부터 별초롱짝 얘기하면서 소개해 주실 때 기분 너무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제 잘못입니다. It's all my fault. I should have PR'd about this open chat room earlier. 여러분들 제가 맨날 뭐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 깜빡하고 이거 오픈 책방 얘기도 못하고 그러네요. It seems like I'm the one missing out.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얼른 얼른 부지런히 들어오셔야 후회 안 합니다. 별초롱짝 모닝그룹아, well done.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You know there are a variety of ways for you to join morning groove. 문자 보낼 수도 있고 채팅방에 댓글 남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이럴 때예요. 2970 초롱초롱 모닝그룹어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별초롱짝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별초롱짝 모닝그룹어랑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You guys are different human beings, right? 제가 약간 이럴 땐좀 헷갈립니다. 닉네임들이 가끔씩 겹쳐요. 체육부장, 제육부장. 어우, 이것도 우리 밖에서 윤동혁 감독님께서 두분 혹시 부부 아니신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닉네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But anyways, I'm going to introduce this message from our 초롱초롱 모닝 그루버.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 탄수화물 폭주한 거 후회해요. 3개월마다 정기 혈액검진 하는데요. 금요일에 혈액 검사하고 오늘은 나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빵, 떡, 액상과다 모두 폭풍 섭취했지 뭐예요? 오 마이 갓. 혈당 상승은 기본, 뱃살은 덤. 흑흑 반성합니다. 이번 주도 탄수화물 절제하면서 살아가 볼게요. I regret on going on a total carb binge last weekend. I get regular blood tests every 3 months, and after my test on Friday, I thought time to give myself a break, and I ended up devouring ice cream, bread, rice cakes, and high calorie drinks like crazy, and naturally my blood sugar spiked. Oh no. 이놈의 보상 심리 때문에, 그죠? Why do we always want to get rewarded? 그냥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케어한 것뿐인데 또 보상을 받고 싶다? 사람이 보상 심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초롱초롱 모닝그룹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다시 우리 혈당 관리 들어가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조국 모닝그룹어. 아시안게임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에 기분이 좋네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캐대현의 골든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everybody, go watch the game. It's really, really fun. 어제 딱 금메달 소식으로 또 즐겁게 시작을 했죠.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Here is Golden by Huntrex.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re you all upgrading your morning nice and beautifully here on Morning Groove? I hope so. This is the second hour,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till waiting for you to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여러분들 언제나 문자 신청곡 환영인 거 아시죠?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요금에 부과되는 문자 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식, TMI 등등 마구마구 전해주세요. And we are also on Viable Radio, everyone. 보이는 라디오 시청 원하시면요.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And once again about our open chat room, just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on KTalk app. 좋아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Marco Polo says, 아들 재영이를 낳은 걸 후회해요? 오? 아들 낳기 전에는 집에서 저 마르코 그리고 엄마, 서열 1위였는데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 엄마, 그리고 아들, 마르코 이렇게 서열 3위로 밀렸습니다. 인생은 어렵네요.

I regret having a son. Before he was born, I was tied for rank number one with my wife at home. But after he came along, I got pushed down to rank number three. Life is tough. 참 어렵네요, 인생. 그쵸? 서열이 이렇게 밀려나다니. 강아지 한 마리 또 키우시잖아요. 서열 4위로 밀려나가실 겁니다. 네, 그 각오는 하셔야 되고요. 이놈의 서열이 뭐라고. 이게 그렇게 서러운가요? 우리 남성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지 않나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마이웨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Is this rank really important at home? 오히려 규칙 생기고 you can just follow by the rank number one's rule. So it's so much easier. 뭐 이렇게 의외로 많은 것들이 쉽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커 폴로 모닝 그룹어. 여기서만큼은 이제 균등 서열이니까요. 너무 피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그룹은 모두가 더 공평하거든요. So everything's really fair here on Morning Group. 이 오픈 채팅방에서라도 여러분 즐기시길 바랄게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주말에 임진각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간식을 조금 가져가서 후회했습니다. 페스티벌 끝나고 배고파서 평화누리 캠핑장 매점에서 즉석 라면 먹고 왔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d some nice experience at a festival over the weekend and you have thought that maybe I should have bought some more snacks. In the end, you were quite hungry, so you end up eating 라면. 뭐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캠핑장 매점에서 맛있는 라면, 또 즉석 라면 즐기신 거잖아요. So I guess that's not so regrettable after all. You had a nice experience. 원래 어떤 페스티벌이건 여행이건 라면 엔딩인 거예요. 라면으로 딱 마무리해줘야 이제 진정한 코리안인 거거든요. As a 라면 lover, I can proudly say that you always need to wrap things up with 라면. 제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라면을 좋아 하게 되더라고요.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she was not a fan of ramen at all. According to her, she has been eating ramen only like 2 to 3 times a year. 라면을 뭐 진짜 1년에 한 3번 정도 드시려나? 그럴까 말까 했는데 제가 옆에서 라면 먹고 싶어요. 어제 라면 먹었어요. 라면 먹으러 갈래요? 라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라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고요. 라면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해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너무 맛있지 않나요? It's our soul food. 1년에 3번? 1년에 3번? 3 times eating ramen in a year? 일주일에 3번 먹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 그리고 한 가지 라면만 먹거든요. 라면 좋아한다고 해서 막 다양한 종류를 먹는 게 아니라 I only eat one type of 라면. And I just still love it. 계속 좋아요. 질리지가 않네.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things that you regret about. 자꾸 소소한 것 중에서 내가 좀 후회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We have a segment waiting for us, Morning Groovers. 두 번째 이제 시간이잖아요.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출연자가 나와서 가사를 읽어줄지 기다려 주시고요. Run from the sun like it's Dracula. 우리 Dracula 노래 들어볼까요? This is Tame Impala and Jenny Dracula.

0: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0: So this segment will make you wonder, who's that girl? Because obviously we're going to be inviting a special guest doing their job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싶게 만드는 Lyrics Gone Wrong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캐 출연자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guest, our secret character,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nice and neatly, everyone.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nd in the title of the song that is being read, okay?
1: 많은 분들이 또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바로 늘크크 선생님. 늘크크 선생님입니다.
0: It's so funny just saying this out loud. 늘크크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크크라는 말이 좀 귀여워서 그런가? 요즘 난리예요. 뭐 영크크, 늘크크 막 이러면서 there are so many memes going on about this 영크크 and 늘크크. So basically 늘크크 is a comically old-fashioned, slightly unclish character who speaks in dated expressions and corny jokes.
1: 정말 이거 보면서 어찌나 찔리던지 요즘에 쇼츠 같은 거 보면은요 늘크크 관련된 말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0: So yes, we have a 늘크크 선생님 joining us in the studio reading out the lyrics, everyone. 잘 한번 들어보세요.
2: 그댄 아시나? 아, 있잖아요. 아,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3: I can see that coming a mile away.
2: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아, 고개 숙여 눈물 훔치고요.
1: 눈물? 슬픈 영화 봤어?
2: 아, 너 극장 다녀왔구나. 극장. 극장에 갔어.
3: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2: 뭐라고 불러야 잘 불렀다고 소문이 날까?
3: 꼭 이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는지.
0: Did you really have to go, leaving me here?
2: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로 갔나? Wait a second. Where did they go?
1: 너만 생각하면 허리가 아파 아주.
2: 병이지. 으이그 으이그. 매일 알아누워.
1: 그래도 어떡해. 아직 내 사랑 유효한데.
3: My love is still valid.
1: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말이야.
2: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어? 결혼 안 해? 국수 좀 먹자.
0: So when are you two finally gonna tie the knot, huh?
3: 기다리는데 난 널 사랑해.
2: 어떻게 말해야 잘 고백했다고 소문이 날까?
3: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2: 난 너를 사랑한다니까.
3: 아, 이 멘트 텔레비 선전에서 본 적 있지?
2: 어떻게 말해야 잘 고백했다고 소문이 날까?
1: 야, 조용 조용. 그 지방방송 꺼라.
0: Pipe down over there. Quiet.
3: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고 아주 그냥 노을이 난리 부르스구만.
1: 오케이. 우! 영크크 말투가 아닌 늘크크 말투로 읽어보았습니다.
0: They say that this is how 늘크크 speak.
1: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네요. 여러분들 좀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말투라서 왜 이렇게 이걸 늘크크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들인데
0: How fun are those expressions, morning groovers?
1: 안 봐도 비디오 에? 내가 다 안다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0: But anyways, the focus is on the lyrics, everyone.
1: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드코어, 굉장히 유추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0: Just give it a try, everyone. You might be correct, okay?
1: 좋습니다, 여러분들.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at was B-Bang with 붉은 노을. The sunrise and the sunshine, it's really, really beautiful these days. Just take a look at the sky these days. 여러분들 요즘 노을 정말 정말 예쁩니다. 해가 뜰 때, 또 해가 질 때. 여러분들 하늘 꼭 보시길 바랄게요. And think about this, lyrics gone wrong, everyone. 제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렸는데요. 이 가사들을 한번 음미하시면서 여러분들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요즘 많이 많이 관람 좀 하셨 So the answer was 빅뱅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That was the answer, everyone. 여러분들도 얼마나 정답을 맞히셨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Our new Morning Groover gave it a shot. 0290 Morning Groover says 빅뱅의 붉은 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도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늘크크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뭐 이런 걸 따집니까? 레전드인데요. We're talking about legend here. 이문세 who is still hosting as a DJ of a radio show. 레전드는 레전드라서 이런 걸 늘크크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만약에 제가 조카가 있었어요. And let's just say that my nephew is like 20 years old. 제가 빅뱅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아 이모 늘크크 막 이럴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빅뱅 was my idol back then. 그들에게는 아마 빅뱅이 제가 어렸을 때 서태지 느낌인가? 아무튼 아 뭐 이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노래가 너무 좋은데 말이죠. Kim Span Morning Groover says 이문세님이 붉은 노을을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것도 리메이크죠. 리메이크인데 이 노래도 벌써 나온 지 십몇 년이 지났다라는 거.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얼짱님 says, 아우 찔려. 빅뱅의 붉은 노을이요. 근데 선전은 진짜 올드한 느낌이기는 해요. So a lot of words were spoken in 늘크크 kind of way when I was reading out the lyrics. And 선전, which is like a word for commercial, It does feel kind of old now. 요즘에는 아무도 선전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쵸? 광고? 광고 봤어? 아, 이거 거기 선전에서 나왔는데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근데 back then, everybody watched exactly the same commercials because everybody watched television and when a fun show was on, we would be sitting down watching the television show and also the commercials at the same time. 예전에는 다 같이 앉아가지고 시청률도 높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모두가 같은 광고를 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가 바로 선전인 거죠. 네. 요즘엔 네임드 선전 같은 거 찾기가 좀 힘들죠. 너무 많기도 하고 플랫폼도 다르기도 하니까요. 선전, 또 뭐 있었지? 뭘 했다고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apparently this is like a word spoken mostly by 박은희 팀장님. According to her, she says that a lot quite often to her son who's like 5 years old. 굉장히 어린 아들을 이제 앞에서 우리 누구누구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러는데 이제 아드님께서 엄마는 왜 자꾸 소문을 내고 싶어해?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바오리 진나님께서 늘크크 부장님 말투 여러 개 모아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여기가 다 논밭이었는데 아, 당연히 논밭이었겠죠. 건물 들어오기 전에는. 그죠? 그런 거 얘기해 뭐합니까? What

the point talking about that? Of course, before the building was being built, of course, it was really, really empty. 굉장히 털통 비어있는 그런 논밭이었겠죠. 논밭을 갈아가지고 이제 엎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린 거니까. 어쨌든 우리 서비모닝 그룹 says 붉은 노을이 정답입니다. Big Bang. Oh, you guys are really good. 여러분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이렇게 또 맞춰주시네. 체육부장님께서 붉은 노을 노래방 엔딩곡으로 직장 다닐 때 많이 불렀는데 크크크. 저는 이번 주말에 공원 정도 가고 집에 쭉 있었는데도 오늘은 쉬고만 싶네요. 이번 주는 오늘 내일만 수업 있으니 그래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썸머님 오늘도 귀엽고 예쁘세요. 밥 먹고 마셔도 예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so ending song when it comes to going to 노래방, 붉은 노을. Definitely go to 노래방 song, isn't it? 신나게 불러주고 끝나야 이제 피날레 느낌이 나거든요. It feels like an actual finale once you sing a very upbeat and hype songs like 붉은 노을 where everybody can sing together. 막 불러가면서 이제 한쪽이 돌아가면서 막 아! 아, 아, 이거 하고 이제 탑 나와서 해가 뜨고 해가 지네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아, 체육부장님이랑 저 되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 And it's one of those days where you just want to rest all day long even though you didn't do much over the weekends. 우리 체육부장님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사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체육부장님도 쉴 때는 쉬어야죠. 오늘 좀 일정 다 끝내고 나만을 위한 푹 쉬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묶음이요? 저 밥묶음 머리를 잘 안 묶어요. I barely tie up my hair. 이상하게 머리를 세수할 때 빼고는 잘 안 묶는데 머리 이렇게 묶으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요. 운동할 때만 머리 묶고 머리를 잘 안 묶습니다. 운전할 때 머리를 묶으면 이렇게 머리가 부딪히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It's quite uncomfortable for me when it comes to driving if I tie up my hair. My back feels weird. 그래서 잘 안 묶는데 한번 좋은 의견 제가 또 수렴하고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So how many of these words do you speak, morning groovers? This 영크크크 and 늘크크크 말투? 뭐 소문이 나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난리 브루스? 이것도 늘크크 말투라니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when you really want two couples to get married, they would always, you know, look for noodles. 국수 먹고 싶다고 이 말을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썸머야, 너도 얼른 시집가서 나 국수 좀 먹어보자. 이런 거. Because obviously in Korea, when it comes to festivals, we have this tradition to eat noodles. So that's what they're talking about. 여러분들, 이런 말 당당히 쓰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You know, just play with these words. It's so much fun. And just enjoy it. 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하, 르크크 말투 이러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어른인가? 당당한 늘크크가 되자고요.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에서 진짜 늘크 말투는 호프 한잔 할래? 따봉?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어. 여러분들 노래 들읍시다. Let's just take a song break, okay? This is Epic High, Fly.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consideration. 그러니까 늘 크크들에게는 배려와 존중을, 그리고 영 크크들에게는 어떤 이해와 격려를 좀 줬으면 해요. That would make this whole society a beautiful

메이커야? 오, 진짜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죠? They're basically the same meanings, maker and brand, but it just feels so different. 와, 그러네. 저도 메이커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꼭 뭔가, 나 패션 좀 아는 늘크큰데, 그거 어디 메이커야? 재밌네요. You know, it's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se different kind of words spoken by different generation. 좋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늘크크 말투, 영크크 말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거 있으면은 또 하나둘씩 아는 척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know about these 영크크 and 늘크크 words,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늘크크가 있길 바라면서 This is the Black Keys, Lonely Boy.

That was Franz Ferdinand, Take Me Out. Benny says, good morning. Thank you fo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Hello, Benny. 코코모닝 그룹의 우왕 출첵합니다. Dr. Paper says, good morning, rock and roll, with that nice emoticon. 쿠우키키키모닝 그룹 says, 안녕하세요. 차에서 듣다가 회사에 도착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You too have a great day. 해피라이프모닝 그룹 영크크 늘크크 잼나네요. There are so many other expressions too when you think about it. 늘크크, they would always say hold still. 항상 가만히 있어보자. It's basically like their gesture when it comes to thinking. When they need some time to think, they would be like hold on,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디 있어? 아,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디다가 놨지? 내가 집에다 두고 왔나? 아,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보통 우리는 배우라고 하는데 탤런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I think from my parents' generation. 아, 그 사람 그 탤런트 이렇게 물어보실 때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actors and actress, 늘크크 would say that they're talents. 탤런트 왜 탤런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 국민학교. 그쵸, 그쵸. 다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왜 밖에서 서운해하세요?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저 진심으로 학생 때못 알아들어가지고 국민학교 안 나왔는데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when it comes to hair salons, 늘크크 would say 미장원? 막 이발했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I think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se expressions. 요즘에는 these days we use way too many English expressions. 요즘엔 막샵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샵이 어느 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피부샵을 가셨는지, 네일숍을 가셨는지, 오늘 숍 예약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What kind of shop are you talking about? Why are you calling it shop?

왜 어느 순간부터 미장원이 샵이 돼버렸어요, 그죠? Anyways, it's so interesting to learn about these things.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늘크크 말투 하나 생각나는 거는요, 뜨끈한 국밥을 먹고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 이해돼요. All schoolers always eat hot soup and they would say, "Ah, it's so refreshing. I never used to get it before, but now I completely understand." 그런 이건 늘크크가 아니라 진정한 맛을 알게 된 거라고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We should be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we have actually managed to learn the real authentic taste of this soup, right? 이게 시원한 맛을 느껴야 진짜 어른인 거거든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 오셨네요. 까꿍, 모구에 요즘 선전 많이 붙었네. 모구님들 퇴근길에 커피숍에서 라떼 말이야. 라떼 한 잔씩 하시고 모두 행복한 한주 되세요. A huge combination of this old schooler words. 모든 걸다 이렇게 한 번에 탁 박아 두셨네요. 맞아요. 우리 선전 많이 붙었어요. 월말이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디테일에 신경 써주시는 선샘모닝 그룹어 감사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올려주도록 할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Luke Combs, Fast Car.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